공간이 공통 가차는 가용 공간이 이라부사리 가바니 니탐마라에 마이마쿠아가 나제 아메리카 다제 런던 솔리게 알아아다 한나하다르 짓는 파리스 솔리게 알아아다